0: 마, 마소지. 아프지 마, 마소지. 게릴라 키지 마, 마소지. 아프지 마, 마소지. 아프지 마.
1: This one is called Inhale.